0: 그랬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아? 배우는 거 같아 배우는 거 같아
1: 그래서 또 들어가. 그래서 또 들어가. 그래서 또 들어가. 그래서 또 들어가.

0: 그랬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아? 배우는 거 같아 배우는 거 같아
1: 그래서 또 들어가. 그래서 또 들어가. 그래서 또 들어가. 그래서 또 들어가.